말이야 소금? 아 김이 쏘라 잡아다 여다 오 지금 이두고 보내지 배만 니가 호두 보내 지우도 지우도 뭐다 바다 기소하다 김 나 번스다